0: 나가. 강물 심한 거 좀 걸 좀 오래 방울소리 걸어 좀 말해라. 가자.
1: 啊，长官您好，我是昆玉山界石镇的保安团呐。啊，鄙人姓夏，麻烦您给接一下林参谋长。哎，麻烦您了。啊？喂，喂，妈呀！真他娘的是狗眼看人低，连个电话都不给接。